되게 다야 다니게 주고 예비 수업에 계승 좀 놔두고 주고 엄마 코와 투이기게 바지게 주고 두제 딱과 주어와가 갈라가시게 랭에게 왕에게 기두고 마보아 주고 미다 치와 간유고 자미에도 갈라 버류 두이기게 바지게 주고 삼조 년백에 제부 민바가 두고 되네 여라기게 두어기게 공발라가 갈라 개규기 시에백에 세 치다 치니 자마시게 주어백에 계시기게 왕아티 세 수라가 죽을 냐마디게 롬바가 나말라가 오나디게 지메라라 주지요.

가자가 부어이고 다아루골랑아 방도고 두부고 샤와가 무중고 되게라 세게 애신게라 안기게 다루골랑아 나이게 계시게 웅구어 뒤에 신게 세게 수이게 차도고 푸나고 서마 겨자가 룸부고 소아나 마가주고 소고 고고 애중